0: 웃어야.
1: 파파 우촌비 모나 모이바라 야마마 안토네트 마리오 우촌바 디디에 페노멘 마리 카리 코보 마솔라 카다피 루인돌라 Les spéciales Jean-Dominique Okemba, Yamama Géo, Wamba Sassou.